0: 你现在手上有没有什么武器？我们干掉了看守的警卫，现在有两个手雷，明方在外边看着呢，暂时坚持不了多长时间。
1: 好，你听我说，下面的环节非常的重要，你想办法撬开窗户上的木板，然后挂上个钟，你把第一颗手雷引爆。
2: 那不就是被发现了吗？
0: 你听我把话说完。 你把第一颗手雷引爆之后，一定要想办法保全自己，然后再过5分钟，引爆第二颗手雷，尽量烧一些东西，这样我就可以找到你了，听见了吧？
2: 行吧，我知道了。好，你把电话给婉婷。哎，那你接电话。Hello。
3: 放心，我有听到你的声音了。我也一样。你好好保护自己，我会救你出来的。我等着你。大小姐怎么样了？跟我走。走。
4: 苏海龙。 돌아오는다.
5: 보고.
4: 예.
5: 마을을 조사했다가 소하이로의 스카다는 없습니다.
4: 절대 잡아내 미세를.
6: 고상동의 원진쇼 태호시다. 그의 미부도 확인되었습니다.
4: 빨리 예.
6: 하르빈 도공관의 실안이 그의 이름을 찾았습니다. 아이츠와 호텐 교산토의 인진です.
4: 아, 이거도 1회다네. 이네. 야츠와 지금 어디다?
6: 스테니 겐베이타이니 오사에다 고문 신공 중.
4: 이코가. 이거.